이번 때 매도 벤도니고 나라 프로그램에 메티나롬께 구나 캐탕이라기나 거의 연반한 메오리 FM89.9 나야리 때 데이터파랑 거의라고 코로나 인테다이요 보안에 배니 쿠크레 배니 쿠크남 나원 데이터 이렇게 나 레이터리기 간원 노라메 쿠남 토코라나요